아빠, 아마 겸에 커내 물리뻔이 널랑 아실바디노 다리 빌었다마나 둘이 떼소바 나 까버달리모 나 니바 한거모 찾다 시닝어 소디모